0: 알지 지르는데 알고.
1: 쟤를 나 밤바라 나도 또 뭐해봐라 쟤를 나 밤바라 나도 또 뭐해봐라 이야 아깔레 띠로 아깔레 띠로 아깔레 딸리 아깔레 띠로 딸레 띠해라 이야 고해라 고